0: 그때 지워려 갈 거나 이때
1: 그 시간에 또 다리 역대 그 부분에
0: 배해하라 에무주아이 대하로 메르쿠
1: 가빠이 까마을 때와이
2: 가또에 이런 거 같다?
1: 아, 가르
2: 거지 이런 거네 하나 이때 다 이와야 다 하고 항아야 내게 파야 파냐